0: 내 맞춰 나한테 짱이네 얼큰님이 마저 두고 물렸 프렘나이에
1: 아가 두자 와르자 마자 프레마 샥티더 아헤츠 펀 박티 수타 아헤츠